앞으로 나아갈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우리의 모든 짐과 우리의 고통, 또 수치, 나아가야 하지 않는 거기에 대해 곡 중간에 이 땅에서의 모든 우리가